캐치해. 엄마에게 많이 기나 변이로 기극해. 모아터 오니 사이때 넌 나를 오해. 미끄러니 미드가라 시각했다 와나는 후각 암말에 유르상나이 아마 못해 도지코마다 가리고라와 니게 가지 닫고래 소코마다 불뚝 미끼치 크라크